Hello， 大家好，欢迎你收听我哋今日嘅韵味岭南节目。今日嘅节目当中，我哋特别咁邀请到粤曲创作先锋吴伟峰老师以及佢嘅学生何顺兴顺哥，系走进我哋嘅节目，同我哋分享佢哋嘅粤曲情怀嘅。